0: 기회가.
1: 올라가 된다고 받고. 아무것도 지금야 본.
0: 감히 그 쉬었다. 이 거만. The best kid. 너무 못먹게 된 걸 너무 못먹고. Satisfied 기대고. Just the ego.
1: Yes. 아무만 하고 이와.
0: 들리킷 랑. 내게 이불로 싸움 못이니?
1: 아니 하고 무언 말론 드시나 내가 아무 뜻이네요.
0: 인디 아무 생각 못고 싱온. I mean, 나 나글카 때가 나 몰라 시마 가 이빨로.
1: 인디 가 막 가볼까? 아또 제 수봉 서 홍콩.
0: 아, 안노?
1: 오, 프리카 다 망기 하고.

0: 떠막 먹을게.
1: 맹시. 응. 와, 박일리 니생 만나 뭐 맹시. 그렇게가 못돼요. 나이.
0: 아.
1: 가발로 가막 사오. 아.
0: 아, 아 사오 이렇게. 아, 아 뭐냐? 아. 나.
2: 사갈길래 막 싸우지 기께 마요 마요 기께
1: 아이 나대 기께
0: 응?
1: 싸우다이 리봇 리봇 사모는 거 다들어 애가 안 그러면 그렇다
3: 야
1: 사박 사가대 이사 사모노아 다이 사콘 오나다야 들어요 들어요
4: Kekedai, oh, aku nama Dai, bayi lulipap ku dia ho.
0: Alo lo nama aku, alo lo dia papa.
4: Jadi ayo no sabak dia, oh tidak tidak.
2: Dai, Dai papa bawa nama sabak Dai, papa bawa nama, papa nama Dai dah lihat sabak. Nah, apa?
0: Ada yang mau, ada yang sabar lah. Apa bayi, oh, apa bayi?